예, 신청단의 흑자미님 다녀가셨습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방송도 길고 할 일도 많고 허리도 아프고 졸리고 잠도 안 깨고 그래도 잘 들어요.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참 시간이 잘 가네요. 속절 없이 나만 늦겠죠. 같이 늙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흑자미님 다음 주 아마 제가 방송이 또 있지 싶은데 다음 주 방송 땐 신청난 마감 손 좀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시 20분 전에만 그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아무튼 흑장님 9월 한 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도 힘내셔서 한 로스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주신 곡 3곡 모두 잘합니다.

0: 없인 나 죽을 것 같아. 사랑해.
1: 네, 지금 시간이 9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 시간 신청단을 마감을 했고요. 다음 방송하시는 달빛 사랑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 시간에 올라온 신청 사연도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남은 30분 동안 제 선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희 감미연의 너에게 약속하는 7가지 지금 여러분들 듣고 계시고요. 에코비의 나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비아트의 좋아서 그래 세 곡 듣고 옵니다.

흐르는 세월 거절할 수 없고 흐르는 시간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가는 세월이라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빛사랑님과 좋은 시간 이어가시고요. 9월 한 달도 모두 수고하셨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도 꽃과 같습니다. 같은 꽃이라도 피는 모습이 모두 다르고 향기도 다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름이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줄 때 관계는 오래도록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면서 꽃처럼 예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9월의 끝자락입니다.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감 잘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네, 아직까진 낮 기온은 따뜻하고 밤 기온은 차고 그렇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우수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죠? 다 같이 수고하신 우수님께 박수! 행복한 방송, 즐거운 방송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9월 마감 잘 하시고요. 한 달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방송하려고 준비하다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노래 위넵의 노래를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노래 몇 곡을 선곡을 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리세니의 프리티걸, 카라의 루팡 두 곡 함께합니다.

네, 신청날 놀러 왔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9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10월의 마지막 밤은 아니고 9월의 마지막 밤.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지난 하루보다 지난 오늘 하루더란 이번 한 달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죠? 한 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 시간 9월 마지막 시간들을 위해서 행복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청란에 우리 1등 하신 정인이 엄마님 감사합니다. 데인스 프로젝트의 미친 삽 4박자, 클락비의 100점 무패 에너지의 히트송, 다론이 다론이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힘든 여정이 될 정인이 엄마예요. 오늘은 아들 예방접종 날입니다. 내일도 가야 되는데 아들 병어 투하다 쓰러질 듯 합니다. 그래도 이쁜 내 새끼 안 아프게 해준다면야 뭔들 못하겠습니까? 맨날 우수오빠가 하시는 말씀이 엄마는 위대하다고 하는데 저는 안 위대하다고 하다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위대하더라고요. 남편보다 육아 잘하고 아기 잘 보고 우는 거 귀신같이 듣고 달려가고 아들 녀석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엄마라는 존재가 대단한 거였어요. 암튼 힘들어도 오후 잘 다녀올게요. 달빛 언니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한 주가 금방 가요. 방송 끝나고 맞점 하시고 오후도 활기차게 아자아자 해보아용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엄마라는 존재가 참 위대하긴 합니다. 그쵸? 저는 뭐 아이들 클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과연 잠잘 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기 낳고 보니까. 근데 자연히 알아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한 명 중에 저랍니다. 우리 정인이 엄민 엄마님 위대합니다. 엄마는. 그쵸? 어떻게 아이 울음소리를 귀신같이 알아듣고 그리고 애가 뭘 원하는지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것만 봐도라도 위대한 거 아닌가요? 오늘 예방접종 잘하고요. 하루 행복하게 그리고 이 한 달 마무리 잘하시고요. 언제나 즐거운 날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Beat starts with the flourish. 심장이 터진다. 이 미친 사박자.

네, 아주 예전 노래들이죠. 한때 날렸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은 클릭비 에너지였습니다. 데니스 프로젝트도 옛날에 데니스 프로젝트 노래들 참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방향이 달라진 것 같아요. 댄스곡도 나오고 이래서 의외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필사마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혜진의 사랑투, 허각의 진혼, 손승연의 물들어. 안녕하세요 달빛사라니.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병원에는 응급콜을 말고는 카톡으로 보고달라 했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오늘은 밖에 안 나가고 음악 들으며 편히 쉬어보렵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쉬는 날인데 일도 하고 바쁩니다. 우리 필사마님 오늘 9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하시면 배고프겠어요. 저도 오늘은 뭐좀 먹고 해야 하는데 밥이 없어요. 어제도 귀찮아서 튀김우동 두 개로 종일 때웠는데 그래도 그래야 하나? 수요일만 되면 신경이 예민합니다. 잘 들어요 하셨어요. 김결의 내 사랑 내 곁에, 덕호의 내가 널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레프의 역시 이렇게 될줄 알았지, 이렇게 세곡 청해 주셨습니다. 수요일 날 되면 시간표 짜느라 머리 아프고, 밥은 없고 배고프고, 진짜 짜증나는 날이네요. 저는 밥이 한 개도 없어서 밥해요. 지금 밥다 됐어요. 배고픈데, 방송하면서 밥을 먹을까, 마치고 먹을까,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흑장미님, 언제나, 수고가 많고요. 토닥토닥. 언제나 좋은 날,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손승원의 음성이었습니다. 흑장미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언제나 제 시간에 이렇게 신청곡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신청란에 우리 와우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핑클의 남아있는 노래처럼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벤의 안갯길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아이들 보내고 잠깐 눈 감았을 뿐인데 10시가 넘었네요. 설거지부터 해야겠어요. 방송 감사하고 방송 마치고 맛점 하세요. 사랑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피곤하셨나봐요. 많이 피곤하셨나봐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잠깐 누운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2시간이 지났어. 이러면서 아마 몸에서 잠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럴 때도 있죠. 그쵸? 언제나 바쁘신 와원님 부지런하고 항상 집안일 잘하시고 부럽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배고파서 밥을 했어요. 밥을 먹는 중이었는데 우리 배가 너무 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사실은 어제 저녁부터 뱃속이 비었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와우님, 오늘 9월 마지막 날이에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9월은 더더욱 수고 많이 하셨고요. 10월을 맞이하기 위한 마무리,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잘 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감기 끝이라 그런지 자꾸 목이 잠겨요. 그래서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감기 알아보셨으면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어지는 신청곡은요, 우리 정인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다녀가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신승훈의 사랑해도 헤어질 수 있다면 이라는 곡 청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준비했습니다. 정인님, 9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언제나 즐거움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달빛여울님께서 멀어질까 바라는 곡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 곡이 발매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정확히 가수는 몰랐는데 중년 애창곡으로다가 앨범 이름은 사랑 과 이별 그리고 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곡 더 준비했어요. 헤이지의 I See You 이렇게 여울님의 신청곡과 함께 우리 정인님과 정인님의 신청곡과 함께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여울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달빛사랑이 이제 신청곡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는 흑정민님 앞으로다가 예쁜 사연과 함께 노래 두서넣어서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해주세요. 이어지는 노래는 허영지가 부른다 잊지 말아요. 하늘에 넌 내게 사랑이야. 그리고 백지영 정지소가 부른 처음이라서 함께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하루는 하루고 일생은 일생이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싫다, 시시하다, 따분하다, 불평불만이 빠지면 손해일 뿐 가치가 없다. 어디를 가도 그곳에서 즐거움을 만들고 성장과 기쁨의 길을 연다. 항상 그런 방향으로 자기 마음을 이끌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이 글은요, 여성에게 드리는 365일 중에 나오는 글이랍니다. 이케다 다이사쿠가 한 글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하루는 하루고 일생은 일생이다.

네,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시간 네, 신청곡해 주시고 추천난 다녀가 주시고 그리고 신청곡 난 다녀가 주신 분들 감사 인사 꾹꾹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흑장민님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늘 내 곁에 있을 것 같지만 어느 날 되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떠나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아껴줄 수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사랑합시다.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아낌없이 사랑합시다. 오늘 9월 마지막이에요. 마무리 잘하시고요. 행복과 건강이 언제나 함께하길 바라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장미입니다. 우리 달빛사랑 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맛있는 점심은 아점 드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밥이 조금 남아갖고 조금 있는 거 그냥 마른 반찬에 천천히 꼭꼭 씹어서 조금 먹고 왔고요. 여러분들은 맛점 하세요. 자, 제가 오늘 12시부터 2시까지는 멘트 방송이고 2시부터 4시까지가 비어있어서 신청곡이 좀 많으면 조금 더 하고 나머지 시간은 신청곡만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전해드린 곡은 데니스 프로젝트의 신곡 앨범 중에서 랄랄라 디스코 전해드렸고요. 채아의 내일을 먼저 걷는 사람들, 그리고 인생 충전소에 사는 게 다 그렇지 라는 것까지 세 곡 준비해서 전해드려 봤습니다. 네, 좀 시간이 저한테 너무 널널해서 세 곡. 제가 좀 그래요. 가끔 시간이 좀 많이 저한테 있을 때는 세 곡으로 출발을 합니다. 원래 두 곡이 저희 규정인데 규정을 안 지키고 그렇죠. 여튼 그렇고요. 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즐겁게 함께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시간이 4시간이다 보니까 신청곡은 신청곡만 전해드린다 하더라도 신청곡은 1시간 반 지나면 한 번 더 올려주실 수 있고요. 오늘까지 젤리 이벤트 합니다. 젤리 이벤트 하니까 점 찍고 안 지우시는 분은 강퇴합니다. 인사말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쓴 글 본인이 지워주시기 바래요. 노래 두 곡 더 전해드릴게요. JWT 뮤직에 대충 입고 나왔는데 제가 맨날 저러고 다니죠. 대충 입고 양피우리의 토닥토닥 이렇게 두 곡 더 전해드리고 여러분들 신청곡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청바지 머리는 대충 묶고 신발은 현관 앞 제일 편한 걸로 신고 거울 한번 보고 립밤 한번 바르고 오늘도 준비 시간 딱 15분 걸렸어 친구는 또 물어 진짜 그거 입고 나와

자, 토닥토닥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토닥토닥 안아줄게. 자, 오늘 첫 번째 신청곡은요, 우리 시아님께서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신가영에 지고 있는 건 노을이에요. 그대가 아니잖아요. 라는 것과 제목이 시예요, 시. 한해 깜깜해, 깜깜해. 라는 곡인데, 한, 찬, 셔츠, 바이빈이 함께 불렀더라고요. 맞죠? 그리고 키조의 사랑한다고 하긴 너무 늦었나봐요. 라는 것까지 네, 세 곡 신청해 주셨고요. 희자미님 안녕하세요. 잘 들어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시아님 오늘 부지런. 오늘 점심 뭐 드세요? 우리 시아님. 맛있는 거 드세요. 아셨죠? 오늘 예쁘게 첫 번째로 다녀가 주셨으니까 두 배로 많이 드시고 살은 찌지 마세요.

우리 시아님 신청곡 중에 마지막 키조의 곡이 너무 좋네요. 완전 빠져서 또 들었어요. 좋은 노래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피세마님께서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흑재미님. 어제는 비가 왔는데 여기는 비가 안 와요.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낮에 또 너무 덥거든요. 아침에만 살짝 춥고 또 비가 또 너무 안 오니까 모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저희 집안에는 모기가 없어요. 모기 있으면 제가 또 죽어라 에프킬라를 뿌려대거든요. 벌레 있는 게 너무 싫어서. 근데 밖에만 나가면 모기가 물려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하늘이 참 파랗습니다. 여기도 너무 예쁜 하늘색입니다. 쉬는 날이라 빨래랑 청소해놓고 커피 한잔 내려 마시며 흑장미님 방송 함께합니다. 식사는 하셨을까요? 우리 필사원님. 네, 점심은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최은빈의 네가 되어보니, 최은빈이 노래를 제가 왜 받아놓고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우리 은빈이가 이 노래를 낸 건데, 그래요. 우리 우발 친구가 신곡을 냈는데 왜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름이 익숙하네 그러고 넘어갔죠. 네, 우발에 또 우리 최은빈 양이 신곡을 냈는데 이게 어제 나온 거죠. 네, 우리 최은빈 양의 신곡 네가 되어보니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준서의 그댄 내 사랑입니다. 예성의 곡까지 세 곡 신청곡으로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려봅니다. 저도 잘 들어볼게요.

다음 신청곡은 정인이 엄마님 다녀와 주셨어요. 장미 언니, 장미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언니가 왔습니다. 오늘도 병원 가요. 대성 통곡을 할 듯한. 매일매일 병원 가서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빨리 갔다 와야겠습니다. 힘들어요. 요즘 혼자서 아들 데리고 갔다 오는데 너무 힘드네요. 허리가 아작 날 듯해요. 아이는 자꾸 커가서 무거워지고 엄마는 계속 힘들고, 그죠? 바쁜 신랑, 저 혼자 가야겠죠? 잘 다녀오겠습니다. 장시간 방송 화이팅 하세요 하시면서. 아유, 그렇게 맨날 힘들어서 어떡해요. 아이는 커서 알란가 몰라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키운 거 말이죠. 그래요, 조금만 더 힘내요. 토닥토닥. 신청하신 곡 슈퍼주니어의 미이나, 보이프렌드의 보이프렌드, 셰인의 누나님 너무 예뻐 준비해드리면서요, 달빛 여울님께서 다녀가시면서 DJ DOC의 그녀의 속눈썹은 길다 신청해주셔서 함께 준비해봅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여울님 신청곡 감사드립니다. 모두 신나는 곡이어서 함께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오겠습니다.

좋았다. 그 따뜻한 눈빛이 좋아서 난 자꾸 노래를 부르고 싶어 했다. 찬란한 이마도 이렇다 할 재주도 없던 내게 유일한 보안은 그녀와의 시간뿐.

그 후론 다신 그녀를 볼 수 없었다. 친구들의 얘기로는 모든 조건이 아주 좋은 그런 남자와 선을 보곤 곧 결혼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몹시 서둘러 어느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한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긴 채 나에게서 멀리, 아주 멀리.

와우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점심시간이네요. 장방하시는데 잘 드시고 방송하세요. 어디 우렁각시 없나요? 장미님 위에 11첩 반상 안되나? 우렁각시 있니? 아 우렁서방이어야 하나? 우서방 우서방 장미님 장방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이승철의 이전니 이소라의 신청곡 B2B의 그리워하다 신청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드리고요. 잠시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강아지가 피를 토한다고 그래서 잠깐 보고 올게요. 일단 노래 준비해 드려요.

이소라의 신청곡 B2B의 그리워하다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탑입니다. 급하게 방송을 왔는데요. 밥을 먹다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댁에서 받아온 홍어를 먹다가 열심히 씹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하게 연락이 와서 네, 여러분과 제가 좀 일찍 함께하게 됐습니다. 마오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고요. 꽃미남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오전에 일 처리할 게 있어서 볼일 보고 밥을 먹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튜닝은 아직이에요 하셨어. 아, 오토바이. 박보검 진영의 안갯길, 희재 조의 우리의 마지막 계절, 신혜영 그 시절의 우리로 돌아간 것처럼 준비합니다.

안전운전하고 계시죠? 글루미 선데이님의 신청곡으로 소울크라이의 썸데이, 가비앤제이 그래도 살아가겠지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나요? 저는 왠지 오늘은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아요.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분 좋은 예감 하나가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의 9월은 어떠셨어요? 아쉬운 순간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웃음 지을 만한 기억도 하나쯤은 남아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여러분께 행복한 일이 더 많이 찾아오길 바라면서요. 9월의 마지막 날도 좋은 음악들로 함께 할게요. 스타비의 가요올리기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흑장미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살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젤리 이벤트 중입니다. 인라이브에서 신청곡 참여하시면서 젤리 받아가세요.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릭

스타비의 가요홀릭입니다. 방송 전에 흑장미님 앞으로 온 신청곡들도 전해드렸는데요. 소개를 못해드린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덧붙여보겠습니다. 기분이님의 신청곡, 탁재훈의 애련, 그리고 달빛여울님의 신청곡, 조성모 다음 사람에게는도 함께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왔다 갔다 엄청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네, 오늘 멘트가 좀 네, 간간이 나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좀 긴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덩달아 같이 긴장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오면은 뭐부터 챙겨줘야 되나? 간식을 먼저 줘야 되나? 맛있는 걸 먹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꽃미남님 신청곡이요. 엠플라잉의 아는 결말, QWER 소년 만화, 원준, 원혁, 썸머로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새로운 중고 오토바이가 아직 적응이 좀 덜 됐어요. 전에 거는 중대형급이었거든요. 아우,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지금은 준중형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편해요 하시면서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셨습니다. 네, 얼른 적응하셔가지고 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게인러브님 네, 젤리 이벤트 참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루시드님의 신청곡으로 이희경 먼데이 키즈 운명, 노브레인의 리를바리, 베이비 웬디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함께 해봤습니다. 급방송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급하게 와가지고요. 조금씩 정리하면서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필사마님의 신청곡이요. 에픽하이의 원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 집콕하고 있어요. 청소 빨래 다 해놓고 지금은 컴퓨터로 잠시 처리해야 될 병원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MC몽 널 너무 사랑해서 마이티마우스의 에너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생당님의 신청곡 노라조 슈퍼맨도 이어가 볼게요.

할일 없이 9월 한 달이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 없는 달 중 지난해 한 달이란 생각이 들지만 만추 아닌 중추로 가을의 한 중간이라고 봅니다. 추위로 가는 길목에서 느껴보는 오겐키데스카가 아닌가 합니다. 와생당님께서 유익종 9월에 떠난 사랑 노라조 슈퍼맨 신청곡으로 주시면서 네, 다녀가셨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2PM의 우리 집, 쿨의 너의 집 앞에서 김유나 고잉홈입니다. 마트 가기 전에 사연 올립니다. 저녁거리 담아올게요. 뭘 할지 몰라서 돌아보다가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모셔올게요. 우리 집에 가자 하시면서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네, 마오님 외근 가셨군요. 두둑하게 잘 담아오시길 바랍니다. 신청곡 이어갑니다.

오늘도 조금 여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늦여름,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덥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가을은 가을이죠.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가을 하면 선선함, 그리고 우아함이 떠오르는데요. 가을은 정말 화려한 계절이잖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은행나무들이 점점 그 악취를 뿜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수 있습니다. 거리에 밟혀진 은행들을 보면서, 아이고, 또 시작이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화려한 가을은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기에 딱 알맞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뭇잎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좀 쓸쓸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글루미 선데이님, 이문세 이소라 잊지 말기로 해. 김현철의 동네, 박화요비 그런 일은 함께 해봤습니다. 낭만이라고 하면 또 가을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을은 책 읽기 딱 좋은 그런 계절이기도 하고요. 발라드를 듣기에도 알맞은 그런 계절입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해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악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요, 마음 같아선 원래 제 방송 시간도 하고 싶은데 오늘 또 저희 아이가 아무래도 좀 예민할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좀 참으려고 합니다. 원래 방송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 또 날이니만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바톤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악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시길 바랍니다.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홀릭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9월의 마지막 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꾸물꾸물, 기분이도 꾸물꾸물. 날씨가 변덕이 심한 것 같습니다. 더웠다가 꾸물꾸물했다가 시원했다가 이런 날 감기가 훅 들어오더라고요. 목부터 시작하던데 다들 목감기 조심하시고요. 전방송 우리 스타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9월의 마지막 날 마무리도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또한 9월의 마무리, 9월의 마지막 근무인가요? 끝까지 화이팅 하면서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우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꼬미남님의 사연인데 잠시만요. 네, 우리 꼬미남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잔챙이님이 퇴근을 하시네요. 그래서 노래 좀 길게 좀 듣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벌써 4시 40분이네요. 사연을 이제야 소개합니다. 우리 꾸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마 누나. 얘기 하나가 있어요. 오토바이 대 자동차. 첫 번째 자동차는 한 5년에서 10년, 관리를 잘하면 20년. 그런데 변수입니다. 두 번째 오토바이는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타면 교체해야 합니다. 1년에 2만 키로에서 3만 키로. 총 키로수만 9만에서 12만 키로 정도 타면 교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때부터 수리비가 폭탄입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는데, 맞습니다. 모든 기계든 가전이든 수명이 있어요. 자동차도 보통, 자동차는 5년에서 10년은 돈이 많으신 분들 아닌가? 5년이면 할부 끝나고 또 바꾸고, 할부 끝나고 또 바꾸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신랑은 20년을 넘게 탔습니다. 아무래도 기계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혼자 잘 만져요. 그리고 친구들이 또 시골이잖아요. 또 카센터 하는 분들도 있어서 잘 관리를 하더라고요. 오토바이는 저희 아빠가 참 많이 좋아했었는데 저는 오토바이 타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업무적으로 오토바이 타는 게 아니라 그냥 오토바이를 무서워요. 저는 오토바이가 오토바이에 그런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어서. 오토바이를 별로 타면 좀 안전하게 타셨으면 좋겠어요. 또 업무상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항상 헬멧 쓰고 안전운전 하는 거를 자동차보다 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가전제품 보일러도요. 보통 수명이 7년에서 8년이에요. 가전제품, 뭐, 냉장고도 그렇고요. 그런데 핸드폰은 보통 2년마다 교체하는 이유가 기계가 자체가 수명이 2년이 좀 지나면 할부를 보통, 2년, 3년 하잖아요. 계약이. 그러면 그때 되면 핸드폰도 같이 고장이 나더라고요. 보통 다 그렇게 설계를 하나? 그렇게 만드나? 그런 것 같아요. 잘 쓰면, 10년도 걷든 하겠지만 아무래도 수명이 있나 봅니다. 사람도 봐요. 옆에 남편 데리고 살다가 한 20년 데리고 같이 살아봐요. 다 늙잖아요. 그러니까 알콩달콩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코미남님도 빨리 좋은 짝 만나서 알콩달콩 살아야 될 텐데, 그죠? 우리 코미남님 9월도 얼마 안 남았어요. 몇 시간 안 남았네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맞아요. 핸드폰은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계약 끝나면, 보통 2년 정도 해놓으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근데 지금은, 그게 뭔 상관이야. 잘 받고, 잘 걸고 하면 되는 거니까 별로 핸드폰을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핸드폰이 나왔나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반 그때쯤에 맞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애니콜? 그때 한창 핸드폰이 150? 200?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좋은 핸드폰들이 참 많은데, 제가 아는 동생이 200만 원짜리 핸드폰을 가지고 있길래, 난 그런 거 별로 안 부러워. 자랑을 하면 난 그거 가지고 차라리 딴걸할 거야. 이러고 있어요. 200만 원짜리 신랑이 사줬대요. 우리 꼬미남님도 네, 9월 마무리 잘하고 10월도 행복한 시간들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리님께서 청해주신 곡 있네요. 반가워요. 네, 10월에는 아마 제가 인사를 자주 못 드릴 것 같으니까 9월 마무리 잘하시고 10월도 행복한 시간들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하라 망마님 오늘 쉬는 날이라 집에서 듣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쉬는 날이라 집에서 듣는군요. 수요일이군요. 네, 오늘도 감사히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생유하고요. 네, 한동안은 우리 필사마님에게 퇴근 알람이 되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9월 말에 오늘 방송이 시간표 정규 방송으로는 마지막이에요. 원래는 이번 주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번 주까지 되어 있었는데 개인 사정상 내일부터 제가 4시에 고정으로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시간 날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시간이 저 언제 돼요? 언제 돼요? 스케줄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시간대에 제 원래 4시 타임 비어 있으면 그때 가능한 시간대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날짜가 언제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더 고맙고요. 우리 필사마님도 퇴근 알람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키분들이 시간 되시면 퇴근 알람이 되어 주실 겁니다. 행복하게 퇴근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퇴근합시다. 9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10월도 건강 잘 챙기면서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시 10분입니다. 제가 마감선에 그어야 되는데, 전방송이셨죠? 우리 스타비님이 잡으실지, 아니면 흑장미님께서 잡으실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아서, 잠깐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사이, 사연단이 올라왔는데, 우리 구름이썬데이님, 그리고 아이님, 그리고 어게인 러브님께서 다녀가셨는데 다행히 청곡은 제가 시간 타이밍 봐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왕마 언니 안녕하세요. 저 아들 잠시 아들 아 아들 잠시 아들 오늘 잠시 아들 예방 접종 다녀왔어요. 질려보고 진료보러 들어갈 때 울고 주사 맞을 때 울고 울음이 뚝 멈추는 거 아니에요? 역시 내 아들이네요. 스럽게 울것 같더니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아기들이 딱 우니까 따라오는 거였어요. 초스피드로 귀가했습니다. 아직은 밖은 아직 초여름인데요. 너무 더워요. 아기띠 하니까 특히나 더 더워요. 내일은 사경댐씨 오후에 진료보고 치료하러 종합병원 가요. 대학병원은 거리도 있다 보니까 집 근처에서 찾아보고요. 가라고 하셔서 사경도 금방 좋아지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귀쫑 끝잘 들을게요. 해주셨는데 잠시만요. 너를 볼수 있을까? 네, 어제 우리 정인이 엄마가 걱정이 많아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키만 봤어요. 키만 보고 사경을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그 소아사경 말씀하시는 거 맞죠? 아무래도, 어깨, 목 있는 부위 쪽인 것 같은데, 많이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사경 괜찮아질 겁니다. 목에 힘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자세한 건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거리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아이의 문제가 우선이라면 거리감이 있더라도 한번 가는 거 신경 써서 대학병원 찾아보고, 소아과 쪽으로 해서 유명한 곳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게참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경도 금방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키도 걱정하지 마세요. 쑥쑥 잘클 겁니다. 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고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거참 좋아합니다. 우리 정인이 엄마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귀담아 들을 건 귀담아 듣고 흘려버릴 거는 그냥 툴툴 흘려버리시고요.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된다는 건더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맘 먹었을 때 진료 꾸준히 잘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청해 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싸리 우리 햄바오님의 사연이었네요. 햄바오님 사연 먼저 총곡을 전해드리고, 사연은 우리 정인이 엄마 총곡 나올 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정신이 없네요.

네, 제가 햄바오님의 사연을 안녕하세요. 바카스 같은 존재 악마 누나 충곤남기입니다. 바카스 같은 존재 악마 누나가 바카스를 안 마셔가지고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외근 갔다가 사무실에 왔어요. 잘 들을게요. 고마워요. 저 보려고 오늘 사무실에 왔나 봅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또 9월 마무리 잘하고 10월도 행복한 그리고 행운이 가득한 한달 보내고 계시면 제가 나타날 겁니다. 네, 햄버거님 요청해 주신 곡은 전해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정인이 엄마 청곡도 전해드릴 텐데 일단 두 곡씩으로 정해놨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운이라 생각하시고 두곡 들으시고요. 지금은 우리 와우님의 청곡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저는 또 와우님의 사연을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우리 와우님 안녕하세요. 형마님 위로 밥 차려주고 왔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저는 2호 오면 같이 밥 먹어야겠어요. 악마님도 방송 마치고 맛저녁 하세요. 꼬비 드시려나요? 아, 감사해요 형마님. 꼬기 생각이 없었는데 또 우리 와우님께서 꼬기 드시려나 했으니 고기를 먹어야겠습니다. LA 갈비를 꿔 먹을까요? LA 가서 꿔 먹어야 되나? 아무튼 우리 와우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 9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10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너억대님 반갑습니다. 또 선곡의 시간. 오늘은 알아요 시리즈 틀려줘요. 제목이 틀린 건 아나요? 아, 그래서 두 곡 준비했고요. 다 알아요는 빼버렸습니다. 몰라요.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인데 알게 뭘 알아요? 모릅니다. 네, 친구라도 될 줄 알았어.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아니에요? 왜 그랬니? 왜 제목이 틀렸니? 네, 챙겨주신 거 전해드리고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요. 네, 행복한 10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너억디님 청구까지 듣고 왔고요. 어게인 러브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예쁜 장미도 잘 받았습니다. 9월 마무리 잘하시고요. 10월도 행복하게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연 우리 아연님께서 조금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내 사연 나와요? 내 천곡 나와요? 노래는 안 나오더라도 천곡만이라도 쫄렸나 봐. 쫄깃쫄깃하죠 아주. 야구 9회 말 투아웃에 역전하느냐 마느냐의 그 쫄깃함 그런 기분인 거죠. 저 어제 정말로 입에서 막 욕이 막 나왔어요. 우리 아연님 캬! 저 맥주 먹다가 품어버렸잖아요. 아, 우리 악마언니다. 악마언니 안녕하세요. 아, 우리도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을 부르시며 오셨군요. 무지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오전에는 경력 증명서 떼러 나갔다가 오후에는 예전에 근무했던 선생님 만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어서 도와드리고요. 오후에 늦은 점심을 먹고 집에 와서 내일 유치원 실급 때 필요한 서류 출력을 좀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시간이네요. 언니, 아직 낮에는 많이 덥습니다. 햇빛이 강렬해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 건강 관리 잘 하세요. 내일은 드디어 유치원 실습을 갑니다. 잘하고 올수 있겠죠? 아자아자, 화이팅! 그런 남은 하루도, 그럼,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응마 언니 해주셨는데. 아. 유치원 실습 가군요. 저희 작은 애, 우리 작은 잔챙이 같은 아이들만 있으면 아마 할만할 겁니다. 우리 잔챙이들이요. 집에서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천방지축에 사고뭉치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어린이집만 가면 학교만 가면 학원만 가면 모범생입니다. 안 그래요? 정말 모범생입니다. 남가들이 그런가 봅니다. 집에서는 대빵인데 밖에 나가면 네 아주 눈치를 살살 보면서 여시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우리 아연님이 청해주신 곡세곡 있네요. 아무쪼록 유치원 실습 야무지게 잘할 겁니다. 네네 선생님 하면서 병아리들이 우리 아연님을 많이 좋아할 겁니다. 네, 10월 1일에 좋은 일이 있네요. 끝까지 좋은 일들이 쭉 이어가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9월 마무리 잘 되시고요. 우리 아연님 걱정하지 마세요. 9월 마무리 10월 되기 전에 9월 말에도 제가 분명히 방송 전에 시간이 안 돼서 두고 정도 그리고 못 전해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운이 좋아요. 세 곡을 모두 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저 여유 있는 여자예요. 우리 흑장미님께서 지금 개인적인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5시 59분, 6시 30분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님 화이팅! 아, 인사를 안 했군요. 오늘 퇴근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9월 한달 동안 웃고 울고 화나고 막 짜증난 일도 많았을 텐데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예쁜 모습으로 10월에 또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 퇴근 도중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 우리 구름이 선데이님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렸죠? 네, 청해 주신 걸 전해드릴 텐데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식사 맛나게 챙겨 드시고 남은 시간 끝까지 안전운전하면서 화이팅 하고요. 10월에도 건강 잘 챙기면서 좋은 일, 행복한 일, 행운이 가득한 10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0월 행운은 있습니다. 빨간 날이 좀몇개 있죠? 초에 아주 으쓱으쓱 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제 마무리 가지고 나올게요.

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과 인사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네, 10월부터는 제가 고정으로 4시에 여러분을 만나뵐 수는 없지만 갑자기 4시가 되었는데 갑자기 악마님 생각에 젖어 있는데 목소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뜬금포 아시죠? 네, 대타 방송. 으로 해서 간간히 시간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9월 한 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10월도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 우리 또 흑장미님께서 고생해 주실 거예요. 즐거운 퇴근길, 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쭉 함께 이어가시고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테니까 그때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자, 우리 악마님 고생 많으셨어요. 저 뭐 좀 하느라고 조금 늦게 왔죠. 우리 악마님께서 조금 더 고생해 주셨어요.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그래요. 나중에 전화하세요. 자,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아까 점심시간부터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저희 집 강아지가 피를 토하는 바람에 너무너무 놀래갖고 병원으로 뛰어가느라 우리 스타비님께 전화해서 우리 스타비님이 밥 먹다 말고 네, 우리 스타비님께도 제가 민폐를 끼쳤네요. 네, 스타비님 방송 4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셨죠. 아, 다행히 우리 강아지는 돈만 왕창 깨지고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위험이래요. 전신 초음파도 다 하고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아주 건강하답니다. 피는 왜 토한 거죠? 아, 너무 놀랐어요. 저 동물을 그렇게 많이 키웠는데 피 토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놀랐어요. 네, 어쨌든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출발해서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전해드린 곡 데니스 프로젝트의 흔들어 쉐킷, 그리고 사운드 스토리에 좋아요 하나 주세요. 요새 요런 노래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좋아요, 유튜브나 뭐 이런데 좋아요 눌러달란 그런 노래인데요. 여러분들 아시죠? 추천. 그리고, 프라리의 밤새 추억을 만들어 라는 곡까지 전해드렸어요. 노래 세 곡 더 전해드릴 건데요. B급 직장인의 이번 역에 내리시나요? 라는 곡과 최윤의 내겐 너 하나로 충분해. 그리고 오늘 조선힙합 노래가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일단 함께 들어봅니다. 어디서 자꾸 개가 짖냐?

아, 너무 재밌네요. 어디서 자꾸 개가 짖냐? 개는 무슨 죄야? 개는 말을 할수 없으니까 짖어야죠. 그죠? 개가 말을 하겠어요? 그럼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겠죠. 네. 제 시간 신청곡이 지금 두 개밖에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노래 또세 곡을 더 준비해 드리고 나서 신청곡 가지고 올게요. 댄디보이의 너무 좋아. 그리고 에릭준의 1 더하기 1은 1. 왠지 저 1은 그 1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우린 좋았을까라는 곡까지 세 곡만 전해드리고 신청곡 들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연을 전해드릴 거예요. 전해드릴 건데 노래들이 너무 달달해서 진짜 부러워 죽는 줄 알았네요. 나이를 먹으니까 그냥 저런 노래나 저런 그 하이틴스러운 영화나 드라마나 혹은 네,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하이틴 소설 그런 거 보면 네, 정말 그냥 부럽다. 그 젊음과 그 젊음의 사랑이 너무 예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봐요. 슬프네요. 나도 나이만 먹은 거지 내 마음은 늙지 않았는데 말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꽃미남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저녁 피크타임 바쁜 관계로 후다닥 다녀갑니다 하시면서, 오늘은 배달이 조금 있나 봐요. 날씨도 시원하고 배달하기 좋겠어요. 그래도 너무 쌩쌩 달리면 안 돼요. 안전운전 잊지 마세요. 아차 하는 생각 때문에 사고 난다는 거 아시죠? 보험은 잘 들었나 모르겠어요. 보험 안 들었으면 더 조심히 사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요. 신청하신 곡 이보람의 너를 보내던 그 순간부터, 여은의 너를 생각하는 밤이야, 스키의 보고 싶다는 말 하나 못한 채까지 신청곡으로 준비해 두고 네, 전해드려 봅니다. 우리 꽃미남님 저녁은 안 드셨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식사도 좀 챙기면서 몸 잘 살펴가면서 네, 일하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건강.

꼬미남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신청곡은요, 정인이 엄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정면이,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언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죠. 강아지 괜찮은 거죠. 네, 괜찮아요. 아까 주사 맞고 와서 한두 시간은 토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이고 있는데, 우리 막내들어 밥 주라고 했는데 자느라 빠져갖고 잠에 지금 취해서 밥을 줄 생각을 안 하네요. 뭐 좀 먹여야 될 것 같긴 한데, 갑자기 병원 가신다 해서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엄청 놀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 저 있잖아요, 슬리퍼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추리닝에 나시를 입고 있었거든요. 나시만 갈아입고, 나시만 반팔티로 갈아입고 모자 눌러 쓰고 막 뛰어나갔는데, 슬리퍼가 그냥 막 신고 왔는데 슬리퍼가 이렇게 앞에가 찢어진 거예요. 슬리퍼 찢어진지도 모르고 택시 타고 그러고 갔다 왔잖아요. 아, 너무 웃겨. 갔다 오자마자 슬리퍼 버리고 슬리퍼를 또 주문했습니다. 아, 진짜 강아지가 아프니까 사람 애기 그래요. 애기 아픈 거랑 똑같아서 신발이 찢어졌는지 어쨌는지 눈에 베질 않더라고요. 아, 정말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가 늘 집에 있었는데, 강아지 그렇게 오래 키웠어도 피를 토하는 건 처음 봐갖고 진짜 너무 놀래갖고. 저는 동물을 진짜 좋아해요. 햄스터도 집에 있고, 집에 햄스터 12마리까지 키운 적이 있거든요. 각자 다 집을 12개를 해서 아파트처럼 이렇게 6층까지 쌓아놓고 또 6층까지 쌓아놓고 그러고 키웠었는데, 정말 하루 일과가, 그땐 집도 매일매일 치워줬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근데 새끼를 낳는데 계속 나니까, 그래서 지금은 한 마리만 키워요. 정말 그때는 뭔 모르니까 두 마리 키우는 게 당연한 줄 알고, 두 마리 키웠다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왜 이렇게 많이 낳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 다 죽고 나서는 한 마리만 계속. 네. 여튼 집에 뭐 기니프기도 키워보고 사막다람쥐도 키워보고, 제가 털 있는 동물 너무 좋아해서 제일 많이 운 거는 기니피고 죽었을 때 완전 대성통곡이라고 울었습니다. 동물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게, 죽으면 너무 슬퍼요. 저 진짜 강아지 죽었을 때 너무 많이 울어갖고 또 왜 키우고 있나 싶어요 지금. 아, 정말 진짜 또 제가 죽으면 또 엄청 울겠죠. 7살인데 끔찍합니다. 진짜 강아지도 사람이랑 같은 존재인지라 아프면 걱정이 되죠. 빨리 낫길 바래요 해주셨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7살이면 어디 한 군데 아플만 한데 아주 건강하답니다. 돈 들여서 건강검진 한쌤 치면 될 것 같아요. 내 돈은 아니지만. 신청하신 곳 허각의 사랑인 것, 성시경의 산책, 안녕의 은영이에게 모두 준비했습니다. 모두 전해드릴게요. 고마워요, 걱정해줘서.

퇴근하시는 분들은 안전한 발걸음, 안전한 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저녁 하시는 분들은 맛있는 저녁 네 되시기 바래요. 다 너무 조용하다 그러셔서 제가 재우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차장 차장 우리 아가는 아니고 네, 햄버거님께서 레모나 누나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와 주셨어요.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래요. 은지님께서 다녀와 주셨어요. 장면이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 후 듣고 싶은 곡이 있어 청곡해요. 남은 시간도 잘 들어요 하시면서 윤종신의 좋니 뭐가 그렇게 좋니 로이킴의 그때 헤어지면 돼 네 이렇게 두 곡 신청해 주셔서요. 꾹의 신곡이 세 곡이 나왔는데 하나는 올 영어라 제가 안 받았고 세 곡 중에 한 곡은 우리 악마님 시간에 나간 것 같아요. 그 또 나머지 한 곡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세 곡을 전해 드릴게요.

제목은 같은데 너무 다른 느낌이죠. 네, 꾹의 티티였습니다. 다음 신청곡은 우리 유리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려옥의 사랑인가봐, 멜로망스의 유 신청해 주셔서 준비해 드리면서요. 우리 이니 언니 노래 희재 자꾸 이름 부르는 것 같아서 네,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이니 언니께서 만드신 앨범에 네, 오늘도 내가 없는 밤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서 더 좋은 노래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너무 좋지. 이제 하늘 웃음은 이 정도예요. 노래도 막 만들어서 앨범도 내요. 멋있죠? 우리 문양진 언니들은 진짜 못하는 게 없어요. 멋있어요. 전 아직 멀었어요. 따라가려면. 저도 이것저것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하지만 언니들에 비하면 아직 세 발의 피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어요. 그쵸? 다음 신청곡은 우리 시호님께서 다녀가 주시면서 태연의 만약에 안재욱의 친구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김승진이 이번에 또 앨범을 냈더라고요. 우리 인현이 목소리 대빵 좋죠. 그렇지만 노래를 그거 다 부르면 엄청 목이 아프겠죠. 우리 언니 노래도 잘해요. 언니가 10월 달에도 그 앨범이 3개도 나오거든요. 그 노래 다 하면 언니 힘들어서 안 돼요. 일도 다니시고. 그러니 우리 언니 감성으로 만족합시다. 너무 좋잖아요. 진짜 너무 좋아갖고. 김승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980

1985년 수잔으로 데뷔해서 그때 사랑받던 하이틴 스타였어요. 네, 그때 이후에 이제 정통 락 발라드를 불렀다고 해서 네,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이 노래도 목소리가 아직도 여전히 너무 좋고 왠지 수잔 할 것 같은 그런 노래라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시간 신청곡 마감할게요. 오늘 9시부터는 우리 키드오빠 키드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겁니다.

0: 참 이상하지.
1: 철씨 나와보세요.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 철님께서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데이식스의 예뻤어. 누가 그렇게 예뻐요? 쿨에 결혼을 할 거라면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신청곡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흐르는 곡은 별 1회에 남의 떡은 원래 커버요. 노래 제목이 너무 재밌죠. 네, 이거 흐르고 있고요. 우리 철님의 신청곡 모두 준비해드리고 또 독특하고 재밌는 노래 들고 나올게요.

제가 이 곡을 아까 그 방송 놓기 전에 틀었을까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정신없이 나가갖고 선을 넘지마 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아마도의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자, 투데이 러버의 나는 여기 그대는 거기 이렇게 노래 전해드리고요. 저는 마지막 인사 들고 올게요.

아침은 아니고 점심에 방송을 잡았다가 네. 제가 급하게 또 나가보고 또 저녁에 이렇게 다시 와서 여러분들과 잠시 또 좋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어디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너무 놀래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 같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방송 우리 키도 오빠 오랜만에 오시죠? 네, 무슨 시험을 보신다고 해서 한 주 건너뛰고 오시는데요. 네, 오랜만인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방송하고 우리 스타비님이 1시에서 4시까지 방송하고 그리고 제가 또 4시부터 여러분들께 음악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거의 종일 여러분들과 붙어있을 예정입니다. 내일 만나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드입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 흑장미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또 2시간 편안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지내셨나요? 아무튼 노래 한 곡도 듣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원, 권이나, 김현식의 비오는 날의 수채화, 그리고 박중훈의 비와 당신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2026년 9월 30날입니다. 오늘도 몇 시간 남지 않았네요. 저 사실 솔직히 지금 방송을 언제 했었지라는 생각이 거의 이제 한 달 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참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기도 했는데 아까 끝 마무리 멘트에서 우리 장미님께서 제가 무슨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붙었습니다. 필기만 일단은 올해 마지막 4회차 기능사 시험 필기 시험이었는데 일단 필기는 합격을 했고 이제 내년에 실기를 준비를 해야겠죠. 아무튼 아직 다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신청곡 게시판에 짠 꽃미남님 단어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키드님. 체에나 네모 네모만 신청하면 밋밋해서 체에나 메이딘 리센느 이렇게 신청하면 많이 신나요.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단어가 주셨습니다. 들어본 노래는 리센느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처음 일본으로 다녀가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날이 곧 추워진다고 해요. 그죠? 바람이 이제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3곡 이어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꾸미남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최예나의 네모네모, 메이딘의 사랑 두려움, 그리고 리센느의 프리티 걸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역시 마지막 노래가 제일 좀 신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더 있네요.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청곡 게시판에 정인이 엄마님 다녀와 주셨습니다. 키드님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 만인가요?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듯해요.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한동안 못 뵈서 어찌나 기다리던지 잘 지내셨던 거죠? 저도 잘 지내고 있었어요. 이제 안아조병 심하게 오신 아들과 아들 병원 다니면서 힘들게 지냈답니다. 오늘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방송 두기 활짝 열고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아직 저를 기억하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목 상태가 오늘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목이 많이 잠겼죠. 이게 역류성 식도염의 영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추석은 이번엔 좀 짧았죠. 다른 때보다는 좀 많이 짧아서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구정 설날은 저희가 큰 집이라서 저희 집에서 보내고, 그리고 이런 추석은 작은 집에서 보내요. 특별히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서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전 한 세 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음식들, 그냥 뭐 갈비나 뭐 회, 그런 거, 그런 거 해가지고 그냥 밥한끼 먹는 걸로 끝냅니다. 그렇게 끝내는데 참, 이번에는 사실 좀, 원래 제가 저희 형 차로에서 네 명이 같이 타고 가거든요. 부모님 집에 모여가지고. 근데 형이 늦잠을 자는 바람에 한 1시간 정도 늦게 도착을 하긴 했죠. 아무튼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수현의 푸른 산호초, 그리고 윤후의 좋을 텐데, 그리고 에스파파의 애련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심리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했다. 굶주린 악어와 작은 물고기를 수조 양 끝에 넣고 중간에 투명한 유리판을 넣어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 처음에는 악어는 주저없이 작은 물고기를 향해 달려들었다. 악어는 유리판에 가로막혀 물고기를 잡아먹는 데 실패했지만 조금도 의기소침해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악어는 작은 물고기를 향해 두 번째 공격을 감행했다. 악어는 또 실패했고 중상을 입었다. 그렇지만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세 번, 네 번, 여러 번 공격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자 악어는 더 공격하지 않았다. 이때 심리학자가 유리판을 치웠다. 그러나 악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작은 물고기가 유유히 헤엄치며 오가는 모습을 아무런 희망 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악어는 모든 노력을 포기했고 결국 굶어 죽었다. 좌절과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사람들도 대부분 악어처럼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조용히 운명에 못 맡긴다. 쉬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남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네, 경서유지의 세상 전부가 꿈이 되어, 그리고 플렉서스 보이시스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그리고 이창섭의 사계, 그리고 너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49분입니다. 신청곡 게시판에 아이언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기도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오셨나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반갑고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저는 내일 드디어 유치원 실습을 나갑니다. 긴장 반, 설렘 반입니다. 가져가야 할 서류도 챙기고 준비물도 챙기고 이것저것 바쁘네요. 내일부터 10월 한달 동안 실습을 할 텐데 잘 해내길요. 그래도 계속 집에서 쉬고 있다가 오랜만에 나가는 거라 기쁜 마음으로 설레며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날씨가 낮으로는 덥고 저녁으로는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그럼 다음 방송을 기대합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잘 지내시고 남은 한 주간도 파이팅 하시고 방송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인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진짜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방송을 이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언제 했는지가 아직도 기억이 안날 정도로 아무튼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 그 무더웠던 여름도 그냥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올한 해가 저한테는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참 어처구니가 없는 한 해였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이어가고 있어요. 연장선에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아무튼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은 올한 해입니다. 뭐 이제 두달 정도 남았으니까 잘 버티겠죠 뭐. 이제 초희 그날의 너에게, 그리고 성시경의 두 사람, 최유리의 밤바다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스텝 아연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초승의 행복해지는, 그리고 제이세라의 너의 뒤에서, 그리고 우즈 이승철 우리만의 이야기. 아, 이게 아니죠.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읽었고요. 아, 사실은 제가 지금 잠깐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그래서 잠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가 좀 불편합니다. 이제 그날의 너에게, 그리고 성시경의 두 사람, 채유리의 밤바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그 후로 신청곡 게시판에 우리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저녁에 몇 바퀴 도니까 몸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덕분이에요. 남은 시간 잘 들어요. 하시면서, 초승에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이스라의 너의 뒤에 내가 있을게. 우주 이승철의 우리만의 이야기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집에 원래 자전거가 있었는데, 거의 타질 않았어요. 몇번 타질 않았는데, 때마침 우리 흑장미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갖다 드렸는데, 주인을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안전하게, 항상, 건강하게, 잘 타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흑장미님 신청곡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초승에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이스라의 너희 뒤에 내가 있을게, 그리고 우즈 이승철의 우리만의 이야기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아이보리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그리고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 그리고 써니사이드의 도쿄 로맨스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29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신청곡은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우리 나니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 이어가 주실 겁니다. 나니님 앞으로 신청, 사연, 사랑, 관심, 표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샵 안녕에 너무 늦었잖아요. 그리고 이하영의 그래서 그대는 가비앤제인의 리본을 지웠어. 같이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좀 졸린 것 같기도 해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도 많이 피곤한 날.

말이죠. 목요일 내일도 그렇고. 그래도 이번 주 지나면 또 놀지 않나요? 그쵸? 개천절부터 해가지고 또 대체 공휴일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쉬는 날이 또 있습니다. 조금만 잘 버티면 될 것 같아요. 뭐 추석도 잘 버텼는데요. 그쵸? 일단은 노래 한두 곡 정도 더 듣고 다시 마지막 인사하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성학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그리고 정효빈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52분이고요. 잠시 후 11시부터는 우리 나니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 이어가 주실 겁니다. 나니님 앞으로 신청, 사연, 사랑, 관심, 표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거의 한 달여 만에 온것 같긴 한데, 참, 늘 어색하네요. 그래도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아마 제 계산이 맞다면 다음 달 14일 정도에 올것 같긴 한데, 아직 정확한 날짜는 사실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다가오는 10월 달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밖에서 그리고 안에서 계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가요 뮤직앤의 키드였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원곡을 그대로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요 근래 또 장비를 또 추가를 해가지고 장비 추가를 해서 좀더 원음에 가깝게 연주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서 24 난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래 제목이 너무 재밌죠? 예, 멍멍멍 어디서 자꾸 개가 짖냐, 왈왈왈 어디서 자꾸 개가 짖냐. 우리 바보 철님께서 자꾸 멍멍멍 왈왈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 매를 좀 덜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야 돼 우리 철님은. 좀 전까지 참 오랜만에 뵙죠. 우리 키드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카리나 유튜브에서 올리고 계신데 여러분들 구독하시고

척 예,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잘 불러요. 요번에 또 새로운 거를 더 추가하셨다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저는 이 시간을 출발해서 11시 11시인데 자꾸 11시까지라고 11시를 출발해서 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엘 가요비타민 셧다운 올라갑니다. 김현정입니다. 멍멍멍에 이어서 멍.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아직 젤리 못 받으신 분들 12시까지 11시 59분까지 예, 신청란 가시면 받을 수 있어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 11시 59분까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안 가신 분들 신청란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옛 발라드와 최신 발라드 중에 고민했어요. 요즘 뭐를 신청해야 할지 살짝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대머리 독수리 되는 거 아닌지. 제 머리 잘라서 심어줄게요. 예, 대머리 독수리 되면 말씀하세요. 제 머리카락을 잘라서라도 머리 심어드릴게요. 아유 힘들어. 9월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이팅 하셨는데요. 예, 샤방샤방한 꽃미남님이 대머리 독수리 되면 안되죠? 예, 우리 꽃미남님은 영원한 꽃미남님으로 남아야 되니까 제가 머리 꼭 심어드릴게요. 우리 꽃미남님도 9월달 고생 많으셨어요. 함께 해주시냐고도 고생 많으셨고 또 일하신다고도 고생 많으셨고요. 10월달에는 많이 웃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노래 V.O.S의 큰일이다 그리고 예성의 너 아니면 안돼 최은빈이 부르는 시간이 멈춰서 이렇게 준비해드릴게요.

이제 22분 정도 있으면 10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달력을 바꿔놨더니 예, 빨간 날이 참 많네요. 10월 달에 명절이 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온통 10월은 빨간색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예, 추석이 좀 빠르다 보니까 그나마 좀덜 빨게 빨간 것 같아요. 아직도 8월, 음력 8월인데,

날씨는 벌써 좀 뭐랄까 밤에는 좀 많이 쌀쌀한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근데 나가기가 귀찮은 거 있죠. 예, 귀찮아서 아까도 그냥 집에서 스트레칭만 했거든요. 근데 딱 이런 날씨가 운동하기 좋은데 왜 이렇게 나가기가 싫지? 왜 이렇게 귀찮지? 이거는 계절이 내 몸이 계절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혼자서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겠지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잠만 보여요? 근데 솔직히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계시잖아요. 우리 만약에 꽃미남님도 일 없으면은 밖에 나가기 싫지 않을까요? 콩이 산책하는 것도 귀찮고 에이 오늘 건너뛰자 뭐 이럴 거 같은데 아닌가요? 난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나만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나마 콩이가 있어서 산책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미의 노래죠. 구름이 그린 달빛 희재가 부르는 늦은 밤 내 생각이 났어 태연이 부르는 별처럼

이 곡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해드릴게요. 아, 조성모의 노래 함께합니다. 철님 오늘 혼자서 심심하시죠? 우리 철님이 항상 기다리는 콩님이 또 오늘 땡땡이에요. 예, 오늘 분발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봅니다.

신청곡 담아주실 때는 발라드면 발라드, 댄스면 댄스 이렇게 올려주시면 선곡할 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청란에 우리 행복하자님 다녀가셨어요. 어느새 12시가 넘었네요. 이제 10월달이에요. 여러분들과 한 달 동안 같이 있었어요. 우리

예. 요즘 인보이스 올리시는 재미에 빠지신 우리 행복하자님, 예. 너무 빠지신 거 아니에요? 예, 조용하면은 인보이스야, 아니면 노래 부르고 있거나. 아, 김종국의 한 사람? 한 사람 맞죠? 한 남자 아니고 한 사람 맞죠? 어, 디셈버의 별이 될게, 빅마마의 배반, 이렇게 세 곡 주셨어요. 준비해 드릴게요. 우리 행복하제님! 곤장 들고 어디 갔어요? 어, 우리 행복하제님이 맞아야 되나?

예,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이죠. 우리 체리님 다녀가셨어요. 요즘 많이 바쁘셨나 할 만큼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10월의 첫날 만나서 반가워요.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샤크라의 난 너에게 두 곡 준비해드리겠습니다. 10월, 9월도 고생 많으셨고요. 10월도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 맨날 힘들다고 하시는데 힘 좀 나게 제가 신청

옥탑방 백수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신청하신 노래죠? 이혁의 그거 아세요? 라는 곡 준비했어요. 그 이혁이라는 가수가 예전에 그 노라조에 그 같이 함께했던 그 멤버 맞죠? 이혁의 노래 그거 아세요? 그러고 보니까는 백수님이 이혁을 닮았나?

네, 처음 알았네요. 우리 옥탑방 백수님이 술 마시면 무릎 꿇고 샤워한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근데 왜술 마시면 무릎 꿇고 샤워해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해남니다. 올보유 한가람의 친구.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서 예 10월입니다. 10월 1일 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저는 오늘은 밤 9시에 여러분들 찾아뵐 것 같아요. 9시에 또 만나요.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한 나니였습니다. 쇼톡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하늘호수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낮 동안에는 예년보다 따뜻했는데요. 10월의 첫날인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8도나 낮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쉽지 않으니까요. 환절기 옷차림과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현재 북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 있는데요. 현재 파주 8.6도, 춘천 11.8도 보이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선선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20도, 전주 대구 23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낮겠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상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개천절인 주말까지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일요일 밤부터 대체 휴일인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중부와 호남,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태풍 수리개는 도쿄

동쪽 해상에서 차츰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안게임이 끝을 향해 가는 가운데 오늘 나고야는 맑은 하늘과 함께 낮 기온이 31도까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우리나라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연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우로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한우로수 방송국이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으로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J-POP,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이 안 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연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에도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 중심 한우로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사연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엔 역시 춥네요. 방송 준비도 해야 하는데 아침부터 멍합니다. 오늘은 종일 방송을 해야 되나. 아무튼 잘 들어요. 테이 디셈버 등 여러 가수들의 큰일이다. 이 노래가 예전에 어떤 분 한번 신청해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배가 아파서 큰일이다 그러면서 신청했었는데 누구 노래였더라? 하여간 그 보컬 트리오들 하여간 그런 친구들 노래였던 것 같은데. 우주 이승철의 우리만의 이야기, 헌책방에 너를 잊은 게 아니라 익숙해진 거였어 청해 주셨네요. 예. 아침부터 멍한 날이 있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정신은 아직 잠에서 덜 깬 것 같은 그런 아침인가 봐요. 그래도 또 뭐 방송 준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정신이 번쩍 들고 하루가 시작이 되겠죠. 오늘 종일 방송하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고 틈틈이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천천히 시작하면 좋겠네요. 신청곡 들으면서 기분도 조금씩 깨워보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써요. 가오의 시작, 이지영의 사랑이 불어온다, 정승관의 I Will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보님,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저도 가족여행 잘 다녀오고 추석도 잘 보내고 왔어요. 가족 행사로 9월은 빠르게 지나가고 10월을 맞이하네요. 10월도 힘내고요. 찬바람 부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해요 터보님. 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군요. 가족 행사까지 겹치다 보니까 9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어느새 계절도 바뀌고 10월의 첫날을 맞았네요. 새로운 달의 시작인 만큼 10월에는 좋은 일과 기분 좋은 순간들이 더 많이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제법 느껴지는 만큼 감기 조심하시고요. 10월도 건강하고 힘차게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필리 사모님 다녀가 주셨어요. 좀 전에 들으셨던 방탄소년단의 보조개, 쿠르티스의 레드레드, 리세니의 러브어택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보님. 꽤 오랜만에 뵙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추석 연휴 편안히 보냈습니다. 응급콜 없는 연휴였죠. 10월입니다. 올해도 3개월 남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응급 없이 편안하게 잘 보내셨다니 다행이네요. 늘 긴장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신 만큼 그런 휴식이 더 소중했을 것 같아요. 어느새 10월이 되었고요. 올해도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남은 시간은 좀 더 여유롭게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 기온이 느껴지는 만큼 사마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기쁨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구름이 썬데이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따로 뭔가 멘트는 남기지 않고 별에 관련된 곡으로 세 곡을 주셨어요. 유미의 별, 팀의 별,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 예,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묶음으로 청해 주시는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명절 전에 배송 물량이 많아서 고생도 많았고 뭐 중간에 뭐 이런저런 일들도 좀 있고 뭔가 좀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 후유증은 사라지고 좀 괜찮아졌겠죠? 예. 그때 뭐 새로운 취미생활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나라고 고민도 하는 것 같던데 그 사이에 뭐 새로운 취미생활이 생겼는지 저도 오랜만에 와서 별로 얘기 나눌 일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니까요. 건강관리 잘하고 10월은 무탈하고 수월한 그런 한 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